간조 주머니꾸도 만진 다모트로 돌려 트렁비라 간요 반요 수밥봇 원뜻 멀어간간이로 수밍업 남파기 미끝 정거 강화를 와 오락가락곤 기랑기랑 라이온무 요로로로 가각 바탕무이 기릉기릉 구이 katanya patih sungguhnya elek keduamu rusuh pandangmu ayo lakon mati bareng pecah sirahmu.

0: 들어 앞에 까만 저거 난 거 내기
1: 야
0: 진대네 뭔가 끝낭에 리모
1: 가
0: 끝낭에 리모 나 여자 까탈레 졸라리 오 졸라리 졸라리 노 오 까탈루 이빨네
1: 리모
0: 졸라리 노
1: 맞아 이게 재능이
0: 로모
1: 어 원래 야 이게 깜뿅 어 깜뿅 아아
0: 네 지모 그 재능이 살아 구문
1: 어 야 살아 구문 야
0: 네 리모 도 리모 그 재능이 깜뿅
1: 네
0: 깜뿅 깜뿅 살아 구문 이 근데 terus cengkoknya putus gelut nenan nonan nih ini gandengan ini terus pipilan nen no no no no ni nen no ni nen nen nen no ni no no ni nen nen nen no ini jenenge pipilan mana ya terus tarik gue cengkok dua lulu nen no na no nen no na no gue mesti jadi dua lulu nengono ngono gendar gue yono patok aneh ano ano ano metode nih ano Oh ya, terus kepu, rok rok asam, enggak.